마당 아시다 야카이로 산둑접을 로이지레 나시기 야카이롤다 베나색색이바 라이슈람 레이박 마자 이마 레이박 부사이타접이 사이다 줌탕기 색색빠싱 사이링바나 잔듬 고팔 라이솔리세기 색색빠싱 케트리메움 나비키슈르싱 히덩메움 날리니데비 와캄밤 에킨싱 사이링바싱 마탕시나 제비 소밤 Nikunja Atom, El Dorendra Roy.

따비리 곰비레이 펌더기 정탐 까말라 아마디 쿤조이쿠말 아니기 콘젤다 곤샤베이부 조나 세이랭바 세이랑바나 아리범 샴샤르마 펌이 세이기 아로이브 쿠돌로이나 따비레시 콘젤 펌더기 아이범 샴기 콘젤다 휘드롬 노레나 세이랭바 세이랑바나 농마이템 바하리 쿠돌담지리

0: ngasai hingsabi dune thambal khoba pukri sidagi tumba sina kallaga yong sida haiba matamda yong si mi onki banisa adugi aishu ising sikallage aduga pulli ba yong sida ising se sai silage sidi le shabinina
1: ibum nang pukana no mapham sida kaida walak pano
0: ai manjapu lebak tu gi senapati machani mapham sida lang phai lak pamishak
1: ibum nang mapham sida gi yam thuna sakro
0: nate
1: ai na hari si aseng bane
0: nate nate be ma ai di nang gu hingchabi gi makut gi kanri ba ma khai mapham si thadok tu na kai dong nu su satlar hoy
1: nate nate ibum wa khando onare sau khaba lebak sida le hauri ba si su ai itong ta masisu yong amu olhan mi amu olhan otuna thamli basi
0: hayo adu dina hak rajkumari
1: mani ai leibak sigi nai tom popi rajkumari
0: ibema ai hak phatra bi hingcha bi ado choidana hat pangam kan ai na thambal hoba pukhri asita lot laga hingcha bi adu na tawram thab khudi mak thapna marum dagi lon na yeng khaban maram aduna nakna ei iteng kharadan pangbiyo
1: ibungi mateng phana panga basu si banai draba hingcha bi bu nakna tom tan karam na mai thi ba pi ga dauri bano
0: i tom ta gi pangal na hingcha bi mai thi ba pi ba arai ba natte ai ne hingcha bi bu mai thi ba pi ga dauri ba chi di lo sing na pi ga dauri ba ne rajkumari hingcha bi ga ai ga lan theng na ga da ba su natte tob ta di nang na ai gi mateng pang draba di ai su upai lai ti ai na hai jaba sen hak na khar ya bi ho
1: punchi se hingo bagi su art thok draba ni na sen na ibung gi dama kari mateng no ne pang ga thoi basi
0: yam na lai khar ba thabak ni dai ben masha na thak sha ba lang da masha ma tom ta thu ja ga dauri ba ni
1: o
0: ma na cha na na ba tham li ba uhai wa hai sing si da yong o na na ba sing se sai shil la ki aduga ibe mana horen hingsa abi adu laklaba matamda uhai singa se pijabiro aduga nahatine uhai singa se nakut na phaw thing bya de ko kari gumba uhai sing se sarba hingsa abi adu nahak kum na yong shoi dana on gani matamadu dai khoya ni na lakna ning ma mawong da lakna bya gani hai hingsa abi par kle nang su yong olo ai su thambal hawo pukris ta kum thar ga hanag na lo lor ge
2: manam lau ba khai ban na ton sinar kai mi anau ba gi manam si to na kan na ma iba si do na sai ayuk nam ba manam da ki di hau sik na he na nam ba gum tau ri ba si na kare gi no mi shu pau ba ma sa u tri ai gi sim ban de gi tin sina olo olo olo tar i ba sina kari gi na tau ba gi bu di mi gi ma hau du nam nam nam nam la ba ni de ko mo kong ani do pu la pa si la ka ma ko ke be thu ke le hai ni da ka Hai gai wigi ma hao do ti haa Kari no Ai bu Mi saada ba su koi ra Ai gi isu lai saabi si bu Saatu asira ne ai bu Isu lai saabi saabi ya di Isu lai saabi saabi ya di Madi, aigi manam lau na na ba padi gom gom mani. Eish, aigi shushi, lai sabi masak pa sabi amu wala lagi.
1: Iben, yau wira edana.
2: Yore. Karigi manam no ne. Aish kari gino nang di nga sai nang gi sa na na ba thamlam ba la phoi amun ba awa thabi amun ba thamlam ba si di kari mat sa dra ba chi di kari gino ish na bien di ne 용 수원부터 파방 엄럭들에 용 마사도 온통 싱글사네 나 비에네네 우사마 빠이르가 딴나나 따나버두다 그다이들 리토크라바 녹한데 나 비엔세 와다나 할아버니고
1: 이비나 핫방엄다바 용도디 라기 용 오이라마니
2: 오이라마니
1: 마수디 자닌 탁응바 뽑드레
2: 아
1: 이벤 라이리바 우하이와이 신세 이벤어 오이나 자비로 이벤디 가사이수 까린 따사다나 용 마자타나네다나 짜키바니나
2: 아잉아 시디네 사나바 맞다 방학드라바니 야래 바래바래 이소나 사닌드라바니나 이소기 사나바 탐람바 사포싱시 아이 로이나바 사토 아게코두디 강대리
1: 강력을 힘잡이 허직디 넌 요울 오래 가다 가다 아이고 삼덕불렁도 요리시나 넌 끝나불러기 강업을 안 넌 아이벌이 영호
0: 근데 마 허직디 힝사비에서 용 올라버니나 콩낭 마탁가시다 까르가 요리에시나 쎄트나 뿐실람라게 사닝아일에 있다더나 마톰타 강시 시자호르스노
1: 난 토뻥한다나봐 쎄트나 뿐실리오고 이봉
0: 큰거리도 힝사비 자오르바 콩낭 밤비에시기 마톤시다 뿐라게 토뻥한다나봐 쎄트나 뿐라게 큰거리도 뿐신자리에 모자이베마
1: 이봉
0: 옥젤 팥잡이 힘싸비세 허우집디 깡시 시라가니도 마자이베마 허우집디 까리무터 농사 티비라가노 힘싸비 오이링에다 깐박이 와니 용 올라버니나 에코이는 락나닝바 모공다 락나바야래 까리무터 농사 티비라가노
1: 허우집디 농사 티닝아이 오이드레 이봉 낭시 까리군바 카랑안나라이 박시달라 암바타라바디 라이박시기 미싱세 행사비기 쿠따기 깐방암렁가다바니 아두부 하우직디 사오크라바 라이박시다 아이 이또옴타 가리 떠오르가니
0: 마자이베마 하우키바나 하우크레 당도키바 콩탕나 아묵 한질럭바 야다바금 뿜나먹싱아도 가우톡비크로
1: 잉나 답나 농시자나나 반제람바 라이박니 아두부 나시디라이 박스에 군다 란시레 뽑는 박스에 칼로라가 담호이세 무방가 막트레
0: 나때나때 갑가노마자이베마 허우직디 갑노바기 까나바까리 맞달레이라로 아이나 레이바가시다 핵통레바가 마야마시기 모옹 우바다 아이수 담호이세 농아이따바 파우다바나때 농아이따바두기 마탁다 나학는 레이람리바 마왕 힝람리바 분시 마렐 타이방미 에코이부 마친작니 칼리바 힝사비아시나 낭부 까야다 탐티나 옷비람가다 마두뿜나 막싱아도 칼루바다 아이소 하이팜 캉다나 농아이키데
1: 콘딱 란시라바 레이박시바다 마우사금나 까람나 한질란바 이또옴따나 까람나 감가니
0: 라스쿠마리 허우직디 마두뿜나 막 나학기 콧다 로이나 레이라바니 가리금바 나학나 에기 와팜마시다 야비라바디 쿤탁란 시로라바 레이바카세 탑나 탑나 하나금나 샨티 레이바 누가이 야이파바 레이바카 아마 하이바도 소이드나 오이르까니 에이부 타자비
1: 이봉기 아빠함바 쿠디막 나살랭온다 딱비로 아이 아이야자라기
0: 파레 아이코이 아니 뿐나 에이기 만자푸 레이바카 찰라치
1: 이봉
0: 아두가 아이 코이 아니 루홍라시 아이 코이 아니 루홍라바 마퉁다 만자푸르 레이바키 닝타우다 하이자라가 미오이 카라가 로이나나 레이파악시다 아무 칼락시 아이 코이 아니가 푼나 락미나리바 미오이 싱아두가 푼다 마팜마시다 레이미나두나 아노부 레이파카 마셈라 시네마자이 베마
1: 이보
0: 아이나 아이기 타우라스 쿠마르부 티럭바시 파나디 꾸이레세 밍온다 항라바 수캉이 위 아무따 수하이데 아이기 타우두부 아우하 팜다 다크르바 잘라네 kanade awang pangu mai kai somda chalaga mukyeng lage
3: ning thau masanu pi phangadar khallu badagi ngasi di rajkumar ei loire dana lalolitik taunana ba purak pasana khaisu mina loin huran kare rajkumari su phanghoudre tam tha sida kudai masa siga sing chu palagli ba ei sibu sana lupa mayami mathakta mundum motek sarga nu aina leiba manjapur gi rajkumar duni ko aisha
0: e ning thogi konung de gi lining ba mayam ma mari mari thol li ba ai makuk to susunu yengang tai ba gum toi chapu amam supai dine ai ngehak liepa ka dum yengke phana dum phajai e makoi sing si ai mai kai som nakshil dine ai lining ba maya mar ka sita itau yam na man ba mati yaurina phajana mukti yengke mani da mani masiyai gi itau rajkumar ni da ai hetak kaur ke
4: o itau होइताओ
0: करिनो आइने कौरगा इताउन लैथोकतुने चलिबदुबो अदो नते इताबु ललोन इतिक तौनी हायदन सखरगा लाइनिंग ब तंबगी थबक तो ओइन चथबिरबरा हायबा अदुग लाइनिंग ब तंब सिबु कोक त सुनु येंगंग तैन बरने तो
3: ताओ ताओगी वहंग पोखुम दो आइ पिफम खंगरे ताओ आइ गिसे फादोक तारब मीयमना फंगफम थोकपदुनी येंग कोक तो सुनु यंग तेरी मम्मी आम से हाथों तार बन मींग आते निखंग ने नब नी नेताओ आई शुलोरे आई लोरे ताओ आई लोरे
0: नते इताओ ना निंग थाउ द करी हाय रुब दगी अशुक कन बचाइरा कसी इताओ द पीरी बनो आई वों द मरिक सुम ना मुक्त है भी वो इताओ
3: मतम से इताओ को वरी शारिंगे दा आई ओकरे अतु बिताओ आई न फादोक ताकि भी वरी तो
0: हाय भी
3: आई लीर के तार
0: हाय भी वो इताओ
1: Onto naso inkre nintam tayo urak panarak karino. Hey sorry mo, nanay na kutlo na do na kurumzari. Matam chupada apawalam bida lam zingbiyo nanay bo.
3: Noong alam ito na siya. Shh, lam sang lak pagira karino. Isha si pumte iti ida.
1: Isusu tumba hogat leda na.
3: Iben.
1: Pare. Isu dia nasak na to onto na sangkon kre sung pirana sari ba. Rajkumar amagi awat pakari batayak laitia da isu dia.
3: Iben na subo pangta tagat pide.
1: Pare. Na bien su hairang lairang se puraga konung karu kige ko.
3: Hoi Iben.
1: Yangoi. Mamang pukri sida dungay na iruza toklo. Tonggrado, patama ni. Tiyak tu na pukri da muktani ko. Anabin, sale.
3: Hanubi sibo, masama sugam talitab zala. Magi, hirang lirang karasi. Ning taugi konung di yonzaraga. Madutagi panglagpa pasha karado na. Siyang sakwala ka tsara ka hingjaram ba uibitay. Ais, karino, sumda ning taugi kumilami mayam na tabrani la isiwang. Karino, ay ko'y gitonggaan sumda sang inhe. Oo, tonggaan mayada hauliba kong nang pambisida siya matela maga chatkiriba si karino. Horin, ibin lakaan hang lagi. Konung da karigumba watokradi laiba mali. Shoidin na lairam gani.
1: Ngam kreda. Ning tau na ngam basa. Minung si macet. Aba pao hek yao di dako. Karino niya. Tonggan mayagi kongrang pambi si da. Handak amuk teram liba si na. Karibu iriba. Isu da pahal lagi.
3: Iben. Kari tau re. Natuomta ngang laga sang isi bo.
1: Aina konung sat kringai da yum sida kana kana di lak lamia. Ha?
5: 통가한테 대름 리버 씨 예시부 까나 하나 대름 리버 노냐
3: 닝토기 콩미라미 그럴라가 대름은 이벤
5: 아아아 아두디 씨야 씨다 까리까리 하이두나 이리바 나비엔다 빠르가 아묵다 따할루세 세세세세
3: 금동 씨디야 한우비 씨네디 씨시드 이리바 와론식 바로 원 하이리바 아이네디 라이릭 마이 아무데 강드리바 만제불레 바키 라스쿠마르 아이 쇼포 하이브네 미티 오르 레드나 시디야
5: 나디 카리노 파로 라우니 능보아
3: 마탕 시데 시엔드 행나로 싱무시 이비엔데 헥 다이도르게 머신에 파르니
5: 나디니 시유도 부 쇼파이 파이 실라가 나콕도 다무 노 실리도 부 나디 콜리도 부 예 이슈기 꼭도 부 힉비 힉마가 레이라 버로 하
3: 힉비 힉마레브 나티데 이벤 아 싱마도 이벤다 해독자라게 아도 사우디 사비가 놓고 이벤
5: 나 비엔다 능나 아생바 헥다 하이독라게 하이리시 부 나 디니 시에도데 이리바 마루온두 나 비엔다바 야다바 와론가 야우라브로 마두군바 와이 야우라바 디니 바루라누 파레 파레 파레 이슈시디
3: 호이 호이 벤 싫습니다 아도 나사 이벤의 권웅득이 헬렉보다 안금마 더욱이 빨라가 안기부 신가득이 말함도 당대봐야 돼
5: 넌나 돔뜬 안도나 묵레이래 나비엔 짝 통나바 이몽 상라기에 꼬아이
3: 아도 이벤 까리군바 와판마무따 항제게바
5: 아아아 항우 항우 항우 이수나 항바부 까리와부 항게 하이리바 노냐
3: 나 시시부 您偷给过弄的我偷懒偷个偷不要不了那边
5: 啊对一个你说那爹的一您偷给那一段不是比马上马到不是比马上那边都给你
3: 啊
5: 马的咋吧不看的那边给咱们帮托给你害你呢
3: 啊啊啊啊一边快给来吧是的不马的咋吧您偷呢妈妈能把我拧吧能把阿妈跑来得了那边
5: 来吧是的马的咋吧能把阿妈来让快跑你的
3: 该偷了吧
5: 啊都不好几天来得不公吧你的呢
3: 那对一边呢打比的吧我碰见了的您偷呢来吧是给马的咋吧能把阿妈给로이나하토크레시로이벤
5: 라이박시기에누파기와팜디탐부탐키시냐아토아토빠라이박타기락파누파마카이슈마사루피기보르칸바다닝타우기짱옹다마이티바다기냐라스쿠마리기미나이오이도나호직호직슈라이리바니나비엔디

0: 아이기 모르상 영가 마이티도나 이사누 비기 미나이 오리바세 강레다나
1: 이딩 더 마라스 아이와 묵든 우시비오 아왓 바스나싱 마탐 크르게 마눙다 소에드나 이딩 더 마라스 비자기
0: 낙 비올란 크레 하이저브 사리 아이 가나 가나 레이 루카비 마마 마사니세 혹시 막 머루 꼭 톡라가 순우 양은 돼요 아두가 이사 누끼기 미나이 웬가도 바니 하우지 막 부토크로 해
2: 신이 나타오는 바둑 다 기부이 와리도
3: 아도 이따오 이따오 거인의 속립에 이신시 깨다오는 만 너이다
1: 아 아따이네 속립에 싱시디 아이 강디 아이네 속립에 싱시디 라즈구마리나 이루자는 나바니 까리기노 싱기 마름다 항리바보
3: 마름라 이따오 오직디 이따오부 아와팜다기 깐나나 바탄자 아마 팡레
1: 그리해봐
3: 다오는 속립의 이싱시다 애학 그리기모 보책금아 하게 아토바 미디 강은베야 되고 이따오
1: 아도 이따오는 싱다 학바들의 보책도 그리금바 라스쿠마리네 티나바 다르게디 나따오이디 로에르다나
3: 이따오 마나 우방은바 보책 나띠에니 싱다 학바부 까름나 마나 강가도리바노 세 까나데세 이따오 마따 마할라루시 사푸도시다 탐 세세 시다 아, 이거 아이는 빠이리부터 마시되기 시작부터 싱크라이징게 아두가 싱세 이따오 나학디 까리금바 아무튼 속보반도 해야 되고 까리금바 이따오는 싱세 핵태행로라바 이따오 이따오 로이래 라스고 말이 각다 이루자 한게다 보니 이따오 잘로 잘로 이따오
1: 빨리 이따오
3: 잘로 이따오 하이행아무 마품시도 오늘하시
4: 이닝토 이닝토 이닝토기 마사이비 마라스쿠 마리 이루 사람바디기 용원케 이닝 까리 하이바 아이디 사누 피보 용 올레 하이바 나코이기 신닝토 와잉온데 까리엠 나리브라 미인가 보 용 헷 온 바야브라 마둔 아쭈 모그람바 토글바디 파이 까리금바 랄람바 토글바디 나코이 로잉나 나사 앙앙 오른가다 바니 강레다나
5: 워펌세 워펌세 아소머니 닝토 사나미 암깡 다비르가 강비르그니도 마사이 비만 올러브 용체 사랑 만웅다 합드나 부저럭리 닝토
6: 빠기 모 능네 떠오르 몽옹시 북가리 마또 오메네 빠기 모 나파이 타모시 까이게 떠오르네 빠기 모 마복 팠다 벗거나 하나 이사부 용 오랠리바 강간이 나 코이 모양까리 앵두는 레리 허우징막 레이박 봉자우 틴두는 파우징코 레이박 아시다 레이바 아마이바 아마이비 마이쇼 마이노 뿌다막 꼬칼로 이사부 아묵한나 미 오랜 망함바누 파두다 아옹 아운 자우는 담두는 홍간이 가리구 만누피 오일가나 마나마툼 싸우는 삐그니 하이나 파우젠코 틸러바니
4: 파그니 닝토
0: 나코이나 코이나 헤이리바 마헤이두부 까름바 마헤이노 이사하누 삐니 용 올리바스기 마름다 나시 파우가 랑라랑진 아무따 보투옥바 남드리바시부 까리기노 하이바 나코이 강가니 아이 라미샤 마틱자드라바 아마이바 아마이디 싱세 나코이 나코이기 싹 통은아바 부자클허이 마삭싱지 영인데 딜레
1: 이닝타우 나나이 파독나 이닝타우다 와펌 아마땅 한것짜리 토글론 베발캉디 워로비그노 이닝타우
0: 파독낭나 닝타우 앵온다까리 하이닝이
1: 하이저게 이닝타우 한덕 라스쿠마리나 용 올리브시 하나구미 아묵 올란방암바라 라이박 영재게 하이바드기 나나이 에이나 마하소에 시부이닝 토기 낙타 부자락바니
0: 하 마하소에 두부살로 틸레
3: 고름자리 이닝 토
0: 아이기 본디신 하이리바시 아춤바라 마하소에
3: 아춤바니 이닝 토
0: 라이박 시다 레이리바 아마이바 아마이비 가야나 파오바 라이앵방암드라바 라이옹니 가리금바 낭은 라잉 방암라바디 이사 누피보 아웅 아운 사옹의 땀도 낭온답 타저가니 가리금바 암답 톡라바디 닝토우 아이기 악바체락 방바소이더바니 강레다나
3: 이닝토우 나나이 아이기 상행의 마이티라바디 이닝토우나 삐비닝바 단디에도 삐비우
0: 아두디 하이로 낭나 아자

0: 아스 까리노네 한닭 마락시 보고 참 따위와니 아스 또 또리도 마시다 와이사이버시니 에이디 오또 나이네 자키들 해사이다 마시디 시보 와실람생 마시다네 마팅 방가도 보이사노 파두네네 코칭니 티션니 아이다나 맘밍에이데 헤다 자키바 마파하니 또리즈나 마로라 마다타나 마사 아룸바 헹갈레 하이데 에 워킹 샷 로이다나 맘리 맘리 타윙에데기 하고라가 부자키냐 아스 코이디 마시곰 바마얌 식칭 바시다네 사지엘 하이도 따레 마시디 마시시 잘레바 우나고나 싱시디 쇼이다 마이름 다도께
1: 이마 포이마 가이가이노 마이 타이드고 마남남 치바나 로이레미 나이가 바바감드 하이바
2: 하이 우나와나 싱지 마이 타도크디 빠이실라가 참바세 가임다가나데 앙앙노 코이나 캉포나테 고 포렌 탈락타 아 마니몽기 옌비사지 미돌아가네 로이노 호가이도리니 캉드레다
1: 에 치리카도리바 세기 다스비나 무바시다 합신데나 탐바 플라스틱 팟타바 아사포 디오마코 페카메 암도 마이로이 타도오보 아스 바붕라 아가와야 암나라니도 마시메이 타바나니네 아이나 라이프 파펌카다 마남남 티바마 파우라 이하이두디야
2: 하이 앙앙나 코이나 까리 칸가나 앙세 사이노 세세세 누이기 플라스틱 하이리세 라이바크타 품진바다가네 툼비바포나티 코 칸게다나
1: 이
2: 아두나네 이마나 톡톡 마이타도바 마시나 마파라포니 세 시야오람니네네 우나와나 싱지 주마이 타바다 까야디 누하이래야 오 이샤나 만남남티 하이 두부디 좀메 아두에 수카이노 하크타니야
1: 이마 마이 타독바다 토락리바 남티바 만남도 얌 팟테 마두나 소헌진바다 야오크라디 캔서나 찡바 팟타발레이나 나할락바 야이 하이네네 아이코이 바붕나 하이리네 캉브라 아두기네 바붕나 다스빈 아홈 탐미세 아마다나 리기 보탈 카이카 합진나바 아두가 아마다나 플라스틱키 아레마파 아두가 아마다나 제티세쿰 합나바니
2: 야레 야레 나마 아이수네 로이 캉자니 아이쿠이 미오이바나 말렘 탁시다 레미나리바 아힝바 타와이 판바 쿠딩막나 마호사기 피범 나악투나 탐바이바세 탕아이파디 하이바 아이수카니 앙읍바디 비마 본나마가세 미오이바 하이바 강롭시나 캉나 나트라가 캉다나 마호사기 아코이바기 비범제 까이나 나바 리엡타나 호나리바니네
1: 이마 카이노 이마나 마호사기 아코이바기 비범 하이시보
2: 이시
1: 아코이기 아코이바기 비범 하이디 아코이기 움레레 움기 아코이바 하이다디 예나 칼루카 아데기디 마닝 마망시다 나타네 이마나 누티 누미 쿠딩기 시챙다나 호나리시 마우사다 기레럭라바 아코이기 움기 아코이바기 비범 낙셀리바 하이두타레네 두디야
2: 마시 이강지 요코 호호호 아드 마이 하이수야예 영어 아드부네 이만 하이리바 아코이바기 비범시디네 카라 박자오 그랬고 영어 말렘시다 레이리바 아힝바 타와이 판바 뿜나 먹시기 마락다 타독나 바야다바 마리 아마 레이리예 고 마세 마호사 레이렘 비기 쿠셈 강로라마나 낙투나 타미바니 바타브로 능고 아이나이시보
1: 응다이
2: 마시부니 아코이나 아코이바기 칼 나트라가 아코이바기 강로올 하이리시
1: 어
2: 마람 아마 나트라가 아마나 마시다 아카이바 헥 피루바다 마칼 카야기 아홍 바카야 톡라가 더리바니네
1: 어 아두나 오이타레 아이코이기 오자나 얌 토이나 나시 아이코이기 람담시다 아잉아사 농주 농사기 콩자타 아홍 바카야 라이바시 아이코이 미호이 바나토 알리바니 나헤 하이리사
2: 호이네 아두 막니네 잉무드나 마망기 자히두 kumgi nung matam chana lakta dana ikang thokhi dana ko kumsina mu nung di chui haibabu sanga manai daba chura ga pangchu da chuba mathong marang khangdana nung lei nu si akha karau ga he he lakli bado masina mapham khara da dine isau thokli bani ko mapham khara dana chingling khai du na yum kai tek pa mi si bana ba yaunari bani ne lambi phau ba chat pa yadre phauna dre kai na hairi do
1: aikhoi manipur gi su jiri lambida ꯆꯤꯡꯅꯤꯡ ꯈꯥꯏꯔꯛꯄꯗꯒꯤ ꯏꯝꯐꯥꯜ ꯖꯤꯔꯤ ꯂꯝꯕꯤꯗ ꯄꯣꯠ ꯆꯩ ꯄꯨꯕ ꯒꯥꯔꯤ ꯃꯌꯥꯝ ꯑꯃ ꯄꯔꯦꯡ ꯄꯔꯦꯡ ꯄꯟꯗꯨꯅ ꯂꯩꯕ ꯇꯤꯚꯤꯒꯤ ꯄꯥꯎꯗ ꯌꯥꯎꯕ ꯑꯩꯁꯨ ꯎꯈ꯭ꯔꯦꯃꯥ ꯃꯁꯦ ꯃꯥꯂꯦꯝꯒꯤ ꯑꯀꯣꯏꯕꯒꯤ ꯈꯜ ꯀꯥꯏꯔꯛꯂꯤꯕ ꯍꯥꯏꯗꯨꯔꯣ
2: ꯃꯥꯅꯤ ꯆꯤꯡ ꯃꯥꯟꯗ ꯃꯍꯧꯁꯥ ꯍꯧꯖꯔꯝꯕ ꯎꯃꯪ ꯋꯥꯃꯪ ꯀꯌꯥ ꯃꯤꯑꯣꯏꯕꯅ ꯃꯁꯥ ꯃꯁꯥꯒꯤ ꯗꯔꯀꯥꯔ ꯑꯣꯏꯕ ꯃꯆꯥꯛ ꯐꯪꯅꯕꯒꯤꯗꯃꯛ ꯂꯦꯞꯄ ꯂꯩꯇꯅ ꯌꯥꯟꯊꯠꯂꯤ

ꯁꯥ ꯃꯔꯛꯁꯤꯗ ꯑꯦꯛꯁꯇ꯭ꯔꯤꯝ ꯍꯤꯠꯁꯤꯗ ꯌꯥꯝ ꯀꯨꯏꯅ ꯁꯨꯝ ꯆꯠꯂꯨꯔꯕ ꯍꯥꯏꯗꯤ ꯁꯥꯒꯠꯂꯛꯄ ꯃꯇꯝꯁꯤꯗ ꯑꯗꯨꯒ ꯌꯨꯝꯗ ꯍꯜꯂꯛꯑꯒ ꯑꯩꯈꯣꯏꯅ ꯑꯃꯨꯛ ꯑꯦꯌꯔ ꯀꯟꯗꯤꯁꯟ ꯁꯤꯖꯤꯟꯅꯔ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ꯃꯒ ꯑꯃꯨꯛ ꯏꯪꯊꯍꯜꯂꯒ ꯑꯃꯨꯛ ꯐꯝ
스쿨기 아잉바 자가 아마다 부산비르가 잉할라가 거기 마나기안 하잖아 타바 마담시다 거기냐 이싱 비탁비바 나저가 거기 일렉트롤라이트 여보 ORS 군바 좀아이나 비탁비바 예 아도가 마시수 얌 토나 좀 리커버 동저바 컨디션 나만이 아도가 거기나 하이퍼벤틸레이션 티타니아나 시나모 얌 또이나디 독간다바 하베디 농샤마락다 코이네 엑스포서러가 거기 나사이기 마히마나이 후망 톡톡키바시다 일렉트롤라이트 군바 거기 마왈라가 헤나 와키도나 마로이나 calcium se walak pamatam da hypocalcemia ta pamatam da duga nungsa maraksida haibadi marwoina ngang sing short tabe tabe tabe tabe hon basida alkalosis and hyperventilation sina short tabe tabe hon basina so main ta uraga gyamna badi na taba adoga khut ki jaga kharan phajan badongna chingthek badongna maina tawba yam toina di thokan bane te su gumba su to bya oi ado su gumba si su khaina aying ba jaga da pusalaga inghal laga mahimana cham cham bai ching aduga electrolytes yoba aidi waters ko boiro dum ma se pitak piraga kotha han bada dum recover doctor e ba chugumba khara laire aduga khara severe form da haira agadi akoina heat exhaustion ana magalai aduga heat stroke ana magalai sigi sinamu heat exhaustion sidadi maroina thobak suba nungsa marak sida yam heavy work toba atraga sana ba oiro maina toba matam sida koina magi body dagi electrolytes dagi ising humang thokpa sida yam yaugraga aduga magi asaba sida jodum kuine expose wagi magi core body temperature si around 37 to 40 degrees celsius kumbalai masagi normal temperature 26.7 to 27.2 smai ngalai base yam kai hena wankhalak pa temperature se manungi temperature se wankhalak pa duga ko chikpa duga humang siam thok thok pi wagi cho cho lawraga masasi ek pai bada ingaga adumai na tawbudo adu su tawani aduga oning khoning ba aduga khoygi mihun ga se chu yam thuna fast oina mai ga tawba sugum basile tawba ni ko aduga ma se khoygi gyan ta da ma mungti na ta ba kitang confusion gum ba dilai ba ai aduga haujiki yamna severe form mi sian ba ya ba ina heat stroke na ma panjagi ba se si gi se khoygi matam sa na heat exhaustion si da khoina manage ta hoder ba aduga ga di heat stroke ꯍꯣꯍꯜ ꯄꯌꯥꯕꯒꯤ ꯈꯨꯗꯣꯡ ꯊꯤꯕꯁꯨ ꯂꯩꯕ ꯑꯗꯨꯅ ꯑꯩꯈꯣꯏꯅ ꯃꯇꯝ ꯆꯥꯅ ꯏꯪꯍꯜ ꯂꯧꯕꯁꯦ ꯏꯪꯍꯟꯕꯁꯤꯅꯦꯕ ꯑꯣꯜ ꯇꯥꯏꯞꯁ ꯑꯣꯐ ꯗꯤꯁ ꯍꯤꯠ ꯔꯤꯂꯦꯇꯦꯗ ꯏꯜꯅꯦꯁꯀꯤ ꯈ꯭ꯋꯥꯏ ꯄ꯭ꯔꯥꯌꯣꯔꯤꯇꯤꯁꯦ ꯏꯪꯍꯟꯕꯁꯦ ꯈ꯭ꯋꯥꯏꯗꯒꯤ ꯃꯔꯨꯑꯣꯏꯕ ꯀꯩꯅꯣꯃꯅꯤ ꯑꯗꯨꯒ ꯍꯧꯖꯤꯛ ꯍꯤꯠ ꯁ꯭ꯇ꯭ꯔꯣꯛ ꯍꯥꯏꯔꯛꯄꯁꯤꯗ ꯅꯃꯨꯛ ꯃꯥꯒꯤ ꯀ꯭ꯂꯤꯌꯔ ꯀꯠ ꯍꯥꯏꯗꯤ ꯀ꯭ꯂꯤꯅꯤꯀꯦꯜ ꯐꯤꯆꯔꯗ ꯑꯩꯈꯣꯏꯅ ꯈꯦꯠꯅꯕ ꯍꯥꯏꯕꯒꯤ ꯌꯥꯝ ꯀꯥ ꯍꯦꯟꯅ ꯂꯩꯇ꯭ꯔꯒꯁꯨ ꯑꯩꯈꯣꯏꯅ ꯈꯤꯇꯪ ꯊꯝꯖꯔꯕꯗ ꯑꯩꯈꯣꯏꯒꯤ ꯍꯤꯠ ꯁ꯭ꯇ꯭ꯔꯣꯛꯁꯤꯗꯅ ꯃꯥꯒꯤ ꯀꯣꯔ ꯕꯣꯗꯤ ꯇꯦꯝꯄꯔꯦꯆꯔꯁꯦ 40 ꯗꯤꯒ꯭ꯔꯤ ꯁꯦꯜꯁꯤꯌꯁꯀꯤ ꯃꯊꯛꯇ ꯂꯩꯔꯅꯤ ꯑꯗꯨꯒ ꯄꯥꯏꯕꯗ ꯃꯥꯁꯤꯗꯤ ꯍꯨꯃꯥꯡꯁꯦ ꯊꯣꯛꯑꯔꯣꯏ ꯃꯥꯒꯤ ꯍꯨꯃꯥꯡ ꯊꯣꯛꯄꯒꯤ ꯊꯔꯃꯣ ꯔꯦꯒꯨꯂꯦꯇꯔꯤ ꯃꯦꯀꯥꯅꯤꯖꯝꯁꯦ ꯐꯦꯜ ꯑꯣꯏꯔꯦꯕꯁꯤꯒꯤ ꯃꯇꯝꯁꯤꯗꯗꯤ ꯍꯨꯃꯥꯡ ꯊꯣꯛꯑꯔꯣꯏ ꯒ꯭ꯌꯥꯟ ꯃꯥꯡꯒꯅꯤ ꯑꯗꯨꯒ ꯃꯥꯁꯦ ꯀꯟꯐ꯭ꯌꯨꯁ ꯑꯦꯟ ꯀꯣꯃꯥꯇꯣꯁ ꯁꯨꯃꯥꯏꯅ ꯂꯩꯔꯅꯤ ꯍꯥꯏꯗꯤ ꯒ꯭ꯌꯥꯟ ꯃꯥꯡꯉꯒꯀꯣ ꯍꯥꯏꯅ ꯀꯩꯅꯣ ꯇꯧꯔꯔꯣꯏ ꯑꯗꯨꯒ ꯇꯦꯝꯄꯔꯦꯆꯔꯁꯤ ꯋꯥꯡꯒꯅꯤ ꯑꯗꯨꯒ ꯃꯥꯁꯦ ꯉꯁꯥꯏꯗꯒꯤ ꯍꯨꯃꯥꯡ ꯃꯔꯛꯁꯤꯗ ꯀꯨꯏꯅ ꯊꯕꯛ ꯁꯨꯕ ꯍꯤꯁꯇ꯭ꯔꯤ ꯑꯣꯐ ꯑꯦꯛꯁꯄꯣꯖꯔ ꯇꯨ ꯍꯤꯠ ꯅꯠꯇ꯭ꯔꯒ ꯅꯨꯡꯁꯥ ꯃꯔꯛꯁꯤꯗ ꯀꯨꯏꯅ ꯆꯠꯄ ꯈꯣꯠꯄ ꯂꯩꯗꯅ ꯁꯤꯒꯨꯝꯕꯁꯤ
기 히스토리 레이가니 아두가 마담 자나 시기 컨디션 시더수 아니 매니지먼트 파르조 기탕디 하이저르키 코이기 마담 자나 잉할라오르가디 코이나 마기 케이스 패탈리티 하이바디 쿠동치 헨바야바기 장세 65 to 80% 하이바 아두기도 코이나 마담 자나 잉할라오르가디 코이나

산독차리바 펨 이사이싱 아시기 아로이바 코도로이나 라코차리 낭무농시도나 행리바니 하리바 펨 아시다기 만다키니 타켈람밤 아마디 에이제 마이스남 아니기 아픈바 콘젤다 오이남 치타란자나 사이랭바 아마디 포이레이 톡촘나 사이랑바 이사이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다 굳은 게 아로이바 당자 공강 게 타오름 다 산독 잡아.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짤리바 다 쓰기 오이나 락리바 매기 땅 군사 당제 누밋 누미당 뿡떠룩 미니 니후 공강 게 타오름 다 산독 적으니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탐저리바 히름 아요 나기 섹션 타오랑. Expert on the Langsin Bigadaba, Dr. Sobam Kogan Singh, Senior Scientist and Head, KVK Ukrul, ICAR Research Complex, NEIS Region.
1: Miyamna Studio ke telephone number
0: 9362 327078. Call to Biraktuna, Thauram Asibu Saru.

마당기 메세스목 바톡적이 와르바 마탐시다 아둥아이 나시다기 자히니판기 마망다 방콕기 누아이르바 콩차토 닝싱라가 아와바 카오브라 옌게 누미타레 니기 콩챗 아마챗 키바 플라이트 톰바시 카라디 누아이바 와틀리 아이기다막티 나톤세 알레르지 레이바나 소르 혼바 와바굼 아두보 콜카타 여르바 마퉁다 카라파레 Bangkok yobada pung ama makhai gi angan ba ayukni Pattaya city da motorboat tong laga samudra da yang na thobado fanabu nungai imanaba amadi kok ngawi haiduna obada khongchat to harau tayam baga nungai baga khongchat ni 5 star gi wang laba na laba hotel gi hauraba mathel kaya Buddha temple arang basana safari world gi Hai sing laba sa uche kaya dano ngasi waraba matam si dadi hau kraba matam do ning sing lai. Warisibu thabi rakliba maru iram sipai awang lekai degi ahai bam jiten. Isai makatana taminasi.